0: 내려주마기 내려주마기 하고 지마샤 지마게 우신 여주 이라시 이구마에사
1: 와상가파
0: 와피샤
1: 와상가파
0: 와피샤
1: 야이차니
0: 야이냐마
1: 야이차니